四海 王 明正寺 시루너레스 도가른 독들라 세절거든 입는 것들 샤티 달라스 으르톤 홀르고 훈하이진에 절하기 달라드 어버린 것들 우호강변 늦대이 대슈리 떠르르기자 알뜬 호익 도는 깨르벨자 골란 지르기 연쇼에 민샤오롱 도가른 했어요 그르라 지사의 화기 하리안 일러쇼 사이화 트름어틴 하이리기 흘쭉쭉고에 베스틴 스틱을 디밀어오고에 하가스날 젠시지 버근절하다르 바리샨닷 하틴 쭈랄것 헤스크리젤로 우드나 우드나 그젠쇼 타르기 상스 한호이바 쭈은 우드나 흘러들죠 하하 시바스 이미 메시다 비셈에 생기지 바틀레 시 모베나 지사회가 이대신한 벨다드 후샹 가르치 호님 돌다르 베신든 산드르 야고네 아실 으스나 마르티지 어르드 우드린 벌저기 들슬보 한 호이비야 도기 더르둘지 해스그는 부가 또 가르치 해나 헤린 쉐메기 올소 드시죠 하이르 탈락대 메론선 바시 시량인 올신 명샤오롱 때 지신 해른 훌갈 때 왈직은 팀인 돌단 은들을 시발 만약에 헛들지 헛들지 말아 육네 명샤오롱 타이리 그 유유기 줘서 들잖아 이번에 말을 헛들을 헛들 때 지사회와 오늘은 배심 올란셰르야 올름 들어와서 다가를 말하면 벌룩들 돌지 눈끝도 걷을서 얼른 얼굴에 갤레베 일지 실드에 열등인 배나 한 호입이야 인허가 들지나 인니 공로 유머를 부어봤다 그때 오늘은 이 벌칙은 바로 비 히트노 해리시 운 팀 비시 명샤롱 때 악도 여들고 하거든 말 시 명샤롱이 알찍 오늘은 대세 명샤롱이 알았지 해를 거치고 그 오늘은 샤스테슨 진사회화 박은자라 얼굴로 바람을 흐트러라 조인신앙 한다 도와가는 장들 명샤롱이 에스크라 벨다 달라쇼 박은발라 메로 줄도 줄도 바로란 타서 드셔 봤어도 뺏은 짓고도 먹을 줄 안 자가 벨단에도 양라 샹라 메르발롯 먹고 줄릇 줄릇 먼 짓고도 가르가 이제 해변에 샷을 이 가르까지 돌든 일 단시로운 벌자 지사여화 내긴 지르가 벨단 저는 오나절라 따라라다 명샤롱 해놨은 너 들어들라 으르갓 봤어 아르샤호가지를 인제두고 가라라 하이란 오나절라 얼굴로 봤으시 흘러도 벨다 들르 아흐도 나 울고 웃겠득 아뜨르기시거든 보시건질르 아긴 샷간 다소 웃겠득 에렁인 답받아 벗어들려 알리아그슨 산나고든 아일하나슨 받으라들르 아라슈던 조갓조갓 하그름하그름 볼거들 으르거들슨 갓질 으르륵 토코가르지 어느 하이린들 을슨보람 보가 테러들슨 갓질 토코가르고가르지 테러 하이린들 스토슨보람 보가 알라르슨 도건 행나댕나들르 아바쇼흐집스 가르가다르가들르 지사회화의 굴룽방 올라달자 흐뭇도 예쁜데 끈놀아들슨 명샤롱 우호강변 드시랄 울긋 울긋 아픈 울어선 가르린 샷랄 제일 올라가들은 흔날단 딜딜 득얄그르르고 해버릇 지사회화의 드시했던 따내만 닐려왔다 명샤롱 올란절로 달았 멀대왔다 그러 샥 시샤 샥슥 오 지사회화 오르릇 오늘은 달달하는 절로 달근 더린 셰도 다시 명내 셰도 당스그람을 셰도 다루그로로 셰도 그슨더 울 셰도
хүжүн даавар шатам, хүлнээ цэнгөөр шатам, галзайнууд нь шатам, ганцхан хамар шатам, галс ууруу шатам, гамал тухаар шатам, гадуур нь таараад, нэг л арвин шатам, нэцхан нулаад ирсэн. Хүүнээ хөө шаалгад дуугаар хас ахтуу ажиргүй. Вая! Ийм бас нэг үжи саяа пастэ хат баган жолоо дараад жүн шинэн гаррад дутагаад иллээ. Минь шаолон хээ насан дуугаарад нэхлээ. Уулдар бушамьягийн уудалжигаа давна, улаан галзар орвш ул харансагаа давна, усан дотроо ору бүши шүүжигаа давна, элий гажраа ору бүши нээжигаа давна, бөөбөр голгод хээ насан дараад дагнахад иллээ. Баг болоод мэр хоёр жирэгшээд ирэг хийн үйдэр. Чи сайхан

0: 나는 들따리 버스 쪼가라 지사의 확인 흩들리고 지치 능인 질거 될지 어버린 부열 아문다 넘엉시 어떡하라가 어떨고 해 들 우흑슨 우리 고 내면 텐션 억들른 타슬라와 여타가 앞지로로 타스이것 타스이 마실거가 들썩들 내면 에스긴 마히야스디 이것 대신들 마실거가 학사가 다르거봐 자 인디고 왔어 내면 텐션 홀라홀라 아와시 자야겠지 질기 날뜨들 베로라 까짜난 내면 죽들 셋이 자요올지 자 아다 응득 후리든 베스놀 흔들 가르그베나 하틴 옆드릭 세니셔 호올고 할구리들 지릭장진에 가르가지 세세 호올고 아다 스틀들 샹타와다 서기지 희셔져볼 다르나그지 한화냥 했은 돌다 연쇼문에 언더젤기 샤틀은 볼가가 털샹들 샤지 볼볼 샹틀치 젤기 볼가가 하티 볼볼 대헨대헨 샤가르든지 세홀지베 연쇼드
1: сонсогчдоо сая лоцор багшийн хэлсэн лян тангжин гэдэг үлгэрийг сонсголоо. Энэ залгамжийг маргаашийн нэвтрүүлгээрээ хүлэ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 Дээрхээр үлгэрийн нэвтрүүлэг өндөрлөө.

제지승의 쇼 해운의 만내 고춘 바터라 해션 소가 대발니다 아따뜨니 홈문 초등감기나 암르부의 새해녹은 도르타다 아하 자스나 오다야 아르그 오하

스하이왕민증스 시루너레스 도가른 독들란 세절거 있는 것들 샤디 달라스 으르던 홀르고 훈하이진에 절거기 달라드 어버린 것들 우호강변 늘때 대수리 떠르르기자 알뜬 호이 도르 깨르벨자 골란 지르기 연쇼에 민샤오롱 도가른 했으이거란 지사이화기 하리안 일러쇼 사이화 털음어떤 하이리기 흘쭉 쇼고에 베스틴 스틱을 디밀어오고에 하가스너 젠시지 보건 전화다 파리샨다 하틴 쭈랄것 헤스크리틀 우드나 우드나 그젠쇼 타르기 정스 하노이베 쭈르 우드나 흐르드리죠 하하 시바스 이미메시다 이제메 생기지 마틀레 시 모메나 지사이화 이디시나 멜다 후샹 가르그지 호님 돌다 베싱튼 산트 야고네 어실 으스나 마르트 어르 두드림 벌저기 들슬보 한 호이비야 도기 덜뚤 헤스그름 보고 또 가르지 해나 헤린 셰메기 올소 드시죠

0: 나냥 들따리 버스 쪼가라 지사의 확인 흩들리고 지치 능인 질거 될지 어버린 부열 암단 넘어오시지 어떡하라가 어떨고해 들어 우흑슨 우리 고 내면 텐션 억들른 타슬러와 여다가 앞지로라 타스이것 타스이 마실거것 들썼들 내면 에스긴 마히야스디 이것 대신들 마실거것 학사가 가르가봐 자 인디고 왔어 내면 텐션 헐어헐어 아와시 자야겠지 질기 날 듯들 베로라 까짜난 내면 죽들 셋이 자요올지 자 아다 응득 후리금 베스놀 흔히 가르그베나 하틴 옆들이 세니셔 호올원 할구리들 지릭장진에 가르가지 세세 호로올호 아따 스틀들 샹타와다 서르기지 희셔제불 타르나기지 한화냥 헬슨 돌다 연쇼문에 언더젤기 샤틀은 볼가가 털샹들 샤지발문 샹틀치 젤기 볼가가 하티발문 댄댄 샤가르든치 세홀주에이쇼드
1: сонсогчдоо сая лоцсор багшийн хэлсэн лянг тангжин гэдэг үлгэрийг сонсглоо. Энэний залгамжийг маргаашийн нэвтрүүлгээрээ хүлээ авч сонсоорой. Дээрхээр үлгэрийн нэвтрүүлэг өндөрлөө.